0: 아우랑 가와 꽝.
1: 아우랑 꽝.
0: 이거랑 가야 가야 외바 마무는 고야만이 야 좋아.
1: 가야 외바 꽝도 가야.
0: 내가니 왜 그래? 정말 지금 다니리 봐야. 그다음 무르무 무르무 야는 뭐야? 우리 부가가 빼.
1: 거들이 뛰라지.